0: 안녕하세요. 바로 원효 김두배이.
1: 바로 맞다 너. 가래 맞다. 야망.
0: 에리코 에리코.
1: 아냐냐 까지 까지 또.
0: 에리코 니야 레레 니야 레 니야 레.